시작하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8월 30일 2026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 리그에서 훈촌 방천 용호팀이 이번 리그 3위와 최우수 인기 경기 구역상을 차지하며 전체 시즌의 분투에 원만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훈촌시 당위석이 훈촌시범구 당사위원회석이 림소림, 조지도일꾼 장림국, 시지도일꾼 재소리 등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훈촌 킹크랩 응원단의 개강된 음악, 춤과 함께 훈촌 방천 용호팀 선수들이 줄을 지어 무대에 올라 묵직한 3위 상장과 메달을 받아들자 박수와 환호성이 경기장에 울렸습니다. 이 영예에는 전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흘린 땀이 응축되어 있으며 또한 훈촌 군중들의 축구 운동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연변조 현시 축구 리그는 일정이 빡빡하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훈촌 방천 용호팀은 여러 차례의 홈 원정 경기를 거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차례로 안도팀을 4대0으로 이기고 룡정팀에 1대6으로 패했으며 영길팀과 1대1로 비기고 왕청팀과 1대1로 비겼으며 화룡팀을 2대1로 이기고 도문팀을 3대2로 이겼으며 도나팀과 2대2로 비겼습니다. 전체 시즌 동안 안정적인 경기력을 발휘해 성공적으로 리그 3위를 확정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강한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경쟁하며 공격과 수비 사이에서 단체 협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젊은 본토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훈촌 축구 건아들의 완강하게 끝까지 분투하는 경기 풍채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8월 31일 새 학기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훈촌시 각 중소학교에서는 정식으로 가을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개학 전날 훈촌시 제5소학교 각 학급에서는 레이 범절, 과당 기울, 휴식시간 질서, 위생습관 등 내용을 둘러싸고 주제 교육을 전개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손을 들고 발언하기, 휴식시간 활동, 물건 정리, 문명한 언어 표현 등 세밀한 부분에 착수해 학생들에게 행위 규범 인도를 전개함으로써 아이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규칙 의식을 수립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교정에서는 학생들이 포만된 정신으로 질서 있게 등교하며 곳곳에서 생기 넘치는 새로운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훈촌시 제4중학교 교정에는 새 학기 즐거운 출발, 활기차게 새 학기 맞이 등 따사로운 문구의 현수막이 눈에 띄게 걸려 있어 분위기를 한껏 북돋웁니다. 이날 전교 학생들은 연변조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음악 정치 과당, 레일의 태형을 받들어를 집중 시청하며 몰입식 사상 정치 교육을 통해 민족 단결의 정서를 깊이 뿌리내리고 청춘의 힘을 모았습니다. 참신한 수업 형식과 진정성 있는 인재 육성 내용은 신입생들이 빠르게 학교 분위기에 적응하고 새로운 중학교 생활에 큰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8월 31일 훈촌시 하남가도에서는 쾌적한 주거, 사업, 관광 환경 최적화 및 불법 건축물 철거, 혼란 현상 정비를 통한 거리 환경 개선월 사업 포치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깨끗하고 산뜻하게, 정돈되고 깔끔하게, 질서 있게 국경절을 맞이하자는 사업 목표를 둘러싸고 전력을 다해 거리 질의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을 추동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깨끗하고 산뜻하게, 정돈되고 깔끔하게, 질서 있게 국경절을 맞이하자는 사업 목표를 둘러싸고 전력을 다해 거리 질의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을 추동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번 재고 행동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여러 방면의 역량을 연합하고 기존 불법 건축물 철거, 위생 사각지대 정리, 전선을 늘어뜨려 충전하는 행위 정비, 파손 시설 보수 등 민생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전력을 다해 주거 환경 질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군중들의 편안한 거주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쾌적한 사업 환경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도로를 점거, 영업, 점포 외부 물품 적치, 무질서한 부착 등 거리의 혼란스러운 현상을 강력하게 정비하고 상인들의 문합 세 가지 책임, 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해야 합니다. 상인 영명에 의탁해 문명적이고 신뢰를 지키는 영업을 인도하며 거리의 영업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하고 상권의 활력을 활성화해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간부들의 단독 대행에서 전민 공동체리로 전환되도록 조동해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하남 가도의 간부들은 일하고 군중들은 지켜보는 상황에 따라 문화 관광에 힘을 부여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에 운치를 더하는 것에 입각해 명절 전 정비 시기를 다잡고 도로 로컬을 최적화하며 지속적으로 캠핑카 야영지, 훈추나 빈수 공원 등 중점 지점의 환경 품질과 봉사 공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거리의 쾌적한 주거, 사업, 관광 종합 품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새롭고 깨끗하게 단장된 거리 모습으로 국경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약한 데 따르면 이번 주 8월 31일부터 9월 6일 총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약간 높고 강수는 정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8.5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0.6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작은 파동이 있겠는데 9월 1일 기온이 약간 떨어지다가 4일부터 기온이 상승해 최고 기온은 섭씨 25도 내지 27도로 예상됩니다. 평균 강수량은 15mm 내지 25mm로 평년 같은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훈천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홍수 방지 사업을 강화하고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강한 강수로 인해 도시 폭우 침수와 중소하천 홍수, 산홍수, 지질재해 위험을 중점적으로 방비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떨어지므로 교통소통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와 행인은 교통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구산 기간에는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는 날씨가 이어지어 군중들의 출행에 유리하므로 도시 농촌 군중들은 관광과 야외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풍경구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각 향진에서는 전강 관리를 강화하고 저지대 농경지에서는 제때 배수해 습기를 제거하는 등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병충해 예방 통제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9월 2일부터 6일까지 일교차가 커지기에 도시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관심을 돌리고 적시에 옷을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태미연,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방천용호팀이영길에서열린2026길림은행연변조현시축구리그폐막식및시상식에참가해이번리그3위와최우수인기경기구역상을수상했습니다새학기가약속대로찾아와珲春시각중소학교에서는정식으로가을학기를시작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8월30일2026길림은행연변조현시축구리그에서珲春방천용호팀이이번리그3위와최우수인기경기구역상을차지하며전체시즌의분투에원만한마침표를찍었습니다조당위부석이며혼촌시당위석이혼촌시범구당사위원회석이림소림조지도일군장림국시지도일군재소리등이폐막식에참석했습니다혼촌킹크랩응원단의개강된음악춤과함께혼촌방천용호팀선수들이줄을지어무대에올라묵직한3위상장과메달을받아들자박수와환호성이경기장에울렸습니다이영예에는전체선수들이경기장에서흘린땀이응축되어있으며또한珲春군중들의축구운동에대한사랑을담고있습니다이번연변조현시축구리그는일정이빡빡하고경쟁이치열했습니다珲春방천용호팀은여러차례의홈원정경기를거치며치열한경쟁을벌였고차례로안도팀을4대0으로이기고룡정팀에1대6으로패했으며영길팀과1대1로비기고왕청팀과1대1로비겼으며화룡팀을2대1로이기고도문팀을3대2로이겼으며도나팀과2대2로비겼습니다전체시즌동안안정적인경기력을발휘해성공적으로리그3위를확정했습니다경기장에서선수들은강한상대를두려워하지않고과감하게경쟁하며공격과수비사이에서단체협력을충분히보여주었으며젊은본토선수들이실전경험을쌓으면서珲春축구건아들의완강하게끝까지분투하는경기풍채를충분히전시했습니다8월31일새학기가약속대로찾아왔습니다혼촌시각중소학교에서는정식으로가을학기를시작했습니다개학첫날혼촌시제5소학교각학급에서는례의범절과당기울휴식시간질서위생습관등내용을둘러싸고주제교육을전개했습니다선생님들은손을들고발언하기휴식시간활동물건정리문명한언어표현등세밀한부분에착수해학생들에게행위규범인도를전개함으로써아이들이마음을가라앉히고규칙의식을수립하도록도와주었습니다교정에서는학생들이포만된정신으로질서있게등교하며곳곳에서생기넘치는새로운모습이가득했습니다珲春시제4중학교교정에는새학기즐거운출발활기차게새학기맞이등따사로운문구의현수막이눈에띄게걸려있어분위기를한껏부도듭니다이날전교학생들은연변조청소년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음악정치과당레일의태형을받들어를집중시청하며몰입식사상정치교육을통해민족단결의정서를깊이뿌리내리고청춘의힘을모았습니다참신한수업형식과진정성있는인재육성내용은신입생들이빠르게학교분위기에적응하고새로운중학교생활에큰기대를품게했습니다8월31일혼촌시하남가도에서는쾌적한주거사업관광환경재조화및불법건축물철거혼란현상정비를통한거리환경개선월사업포치회를소집했습니다회의에서는깨끗하고산뜻하게정돈되고깔끔하게질서있게국경절을맞이하자는사업목표를둘러싸고전력을다해거리치리질과효율을높이는것을추동했습니다회의에서는깨끗하고산뜻하게정돈되고깔끔하게질서있게국경절을맞이하자는사업목표를둘러싸고전력을다해 거리 지리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을 주동했습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번 재고 행동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여러 방면의 역량을 연합하고 기존 불법 건축물 철거, 위생 사각지대 정비, 전선을 늘어뜨려 충전하는 행위 정비, 파손 시설 보수 등 민생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전력을 다해 주거 환경 질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군중들의 편안한 거주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쾌적한 사업 환경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도로를 점거, 영업, 점포 외부 물품 적치, 무질서한 부착 등 거리의 혼란스러운 현상을 강력하게 정비하고 상인들의 문합 세 가지 책임, 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해야 합니다. 상인 명령에 의탁해 문명적이고 신뢰를 지키는 영업을 인도하며 거리의 영업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하고 상권의 활력을 활성화해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간부들의 단독 대행에서 전민 공동 치리로 전환되도록 조동해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하남 가도의 간부들은 일하고 군중들은 지켜보는 상황에 따라 문화 관광에 힘을 부여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에 운치를 더하는 것에 입각해 명절 전 정비 시기를 다잡고 도로 로컬을 최적화하며 지속적으로 캠핑카 야영지, 훈추나 빈수 공원 등 중점 지점의 환경 품질과 봉사 공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거리의 쾌적한 주거, 사업, 관광 종합 품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새롭고 깨끗하게 단장된 거리 모습으로 국경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약한 데 따르면 이번 주 8월 31일부터 9월 6일 총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약간 높고 강수는 정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8.5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0.6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작은 파동이 있겠는 데 9월 1일 기온이 약간 떨어지다가 4일부터 기온이 상승해 최고 기온은 섭씨 25도 내지 27도로 예상됩니다. 평균 강수량은 15mm 내지 25mm로 평년 같은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훈천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홍수 방지 사업을 강화하고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강한 강수로 인해 도시 폭우 침수와 중소하천 홍수, 산홍수, 지질재해 위험을 중점적으로 방비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떨어지므로 교통소통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와 행인은 교통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구산 기간에는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는 날씨가 이어지어 군중들의 출행에 유리하므로 도시 농촌 군중들은 관광과 야외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풍경구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각 향진에서는 전강 관리를 강화하고 저지대 농경지에서는 제때 배수해 습기를 제거하는 등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병충해 예방 통제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9월 2일부터 6일까지 일교차가 커지기에 도시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관심을 돌리고 적시에 옷을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태미연,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19기군촌시정부제72차상무회의가소집됐습니다군촌시안전생산위원회2026년제5차전체확대회의가소집됐습니다군촌시당이부속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전시중점대상건설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아래상시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
1: 회의에서는근한시기공무원상무회의성정부상무회의

회의와 조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훈촌 시인민 정부의 2026년 상반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집행 상황에 관한 보고, 훈촌 변경경제 합작구 화학공업단지 산업계획, 훈촌 변경경제 합작구 화학공업단지 대외 위험 화물 운송 위험 론증 보고를 심의했으며, 전시 1월부터 7월 신소 접수 즉시 처리 사업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이 왕이라는 이름을 확고히 수립하고 시공 황금기를 확고히 들어주며 5천만 원 이상 중점 대상에 대해 공사 기간을 역배치하고 궤도 작전하면서 전력을 다해 대상 건설의 속도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방직, 의류, 수산물 가공 등 전통 산업의 기술 개조와 산업 수준 향상을 힘써 주동하고 자동차 부품, 청정 에너지 등 신흥 산업 집군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며 산업 사슬 상하류에 초점을 맞춰 정밀하게 투자 유치를 전개하고 다원적으로 협력하는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을 다그쳐야 합니다. 개방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무역 모식을 적극 혁신하며 물류 통달 효능을 높이고 무역 품목과 무역 규모를 확대해 고수준 개방으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도시, 농촌 건설, 안전 생산 등 각종 사업은 이미 정한 목표를 향해 더욱 박차를 가해 전진하고 각종 포치가 구체적으로 리행되고 실제 행동으로 성과를 내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신소 접수 즉시 처리 각종 사업을 세밀하게 틀어지고 사업 처리의 처리 질효와 군중 만족도를 전면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성군, 관아비, 박기영호, 리위, 소지위, 제소리, 소음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근안시기 안전생산, 조항안전생산 심사 독찰 규환 문제 정돈 개진에 관한 상황 회보를 청취하고 전시 구상기간 안전생산 사업을 포체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타격하고 위법을 다스리는 전문 행동을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각 부문에서는 광산, 위험화학품, 교통운수, 소방 등 중점 업종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조사 정돈을 진일보 전개하며 무허가 미등록, 허가 범위 초과, 불법 전대 및 하도급, 불법 저장 및 판매 등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고 신속하게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집법과 봉사의 결합을 견지하고 집법의 최저선을 엄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도와 방조를 강화해 벌금 부과나 영업 정지로 단순히 마무리하는 방식을 절대 두절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종료 절정과 장마기 기간에는 24시간 당직 근무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고 지도 일꾼이 당직을 서며 자리를 지키고 전담 인원이 당직 근무를 하도록 해 정보 보고 경로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 예비 경보, 응급 지령을 받은 후에는 관련 책임자와 긴급 구조 구호 대우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자리를 지켜야 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지연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필수 안전 생산 책임을 절실히 다지고 조사에서 발견된 각종 안전 우환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 하나당 하나의 방안, 검사 검수, 추적 관리 효과 확인, 질의 말소 피한 관리를 엄격히 시달해야 합니다. 엄중한 안전 우환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한도의 처벌과 가장 엄격한 기준의 처리를 실시하고 엄격한 조사와 실질적인 관리로 감독의 사각지대와 허점을 없애 기업의 안전 생산과 평안 발전에 호응해야 합니다. 서성군, 관아비, 박영호, 리위, 소지위, 제소리, 소음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박철만은 선으로 현지에서 옥홍석화 년간 100만 톤 청정에너지 심층 가공 대상, 금마 공공교육 실천 훈련기지 대상, 계루 락향 공유린낸 대상, 수입식품 정밀 가공 대상, 시범구 배수 및 침수 방지 시설 건설 공정, 국도 단하선 신호부터 영안 구간 등 대상 현장을 시찰하고 대상 계획 설계, 시공 배치, 건설 진척 등 상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0: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엔진이며 민생복지를 증진하는 강력한 지탱입니다. 전시 상하에서는 대상 건설을 잘 틀어지는 책임감, 사명감과 긴박감을 절실히 증강해 대상이 조기에 준공되고 생산에 투입되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전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시간 절점을 긴밀히 주시하며 시공 기일을 역배치하고 도표를 걸고 작전하듯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문제 방향을 견지하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다하며 적극 행동해 대상 건설 과정의 난점과 막힌 점을 전력으로 해결해 대상 건설의 전 사슬, 전 주기 봉사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긴밀히 틀어지고 위험 우환을 깊이 있게 검사, 정돈하며 시공 안전과 공정 건설 질을 엄격하게 파악해 정품 공정, 안심 공정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상 계획, 작지 건설 등 황건적 환절에 초점을 두고 주도 산업, 우세 산업을 적극 배육하고 지속적으로 산업 국면을 최적화해 질적 발전 기반을 부단히 튼튼히 해야 합니다. 진철, 동영리, 소지위, 범례 등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연변주의 대표적인 대중체육 경기인 이번 리그는 전면 성격과 질 향상을 이루며 단일 경기 대회의 장벽을 허물고 스포츠 플러스 문화 관광 플러스 상무 플러스 민속의 융합 발전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했는데 체육 경기를 통해 인파를 모으고 소비를 활성화하며 도시 자원을 되살려 훈촌의 문화 관광 매력과 도시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발휘했습니다. 경기 동안 훈촌 방천 용호팀은 홈 경기를 펼치며 안도, 영길, 화룡, 도문 등 여러 현시의 강팀들과 맞붙어 고품질적인 축구 대결을 선보였습니다. 경기장 내에서는 경쟁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고 경기장 밖에서는 문화적 분위기가 농후했습니다. 경기 전과 중간 휴식 시간에는 민속 무용, 민속 기악 연주, 특색 전시 등 다양한 문체 종목이 정교하게 마련됐으며 활기찬 특색 응원단 공연과 함께 관광객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동안 변경 도시의 민속 풍취를 몰입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전민들이 함께 즐기는 뜨거운 분위기를 한껏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 재미있는 추첨 활동에서는 토종 킹크랩 등 특색 상품을 차례로 증정하며 대중의 참여감과 체험감을 크게 높였습니다. 체육 경기를 매개로 혼촌은 정밀하게 체육 경기의 인원 참여를 문화 관광 소비로 전환했습니다. 경기 기간 동안 체육장 주변에는 민속시장, 왕홍 필수 방문 지점, 무형 문화재 문화 창작 체험 구역이 마련됐고 조선족 특색 미식, 우수한 농특산물, 무형 문화재 문화 창작 제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변경의 민속 문화의 바탕색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열기 뜨거운 경기가 전주 여러 지역의 팬들을 훈촌으로 오게 하면서 경기 관람 플러스 관광의 단거리 여행의 새로운 방식을 열어주었습니다. 경기 동안 훈촌 호텔과 민박의 높은 입주율을 유지했고 특색 묘식업과 왕홍 상권의 유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한 번의 경기로 한 지역의 시장을 활성화하고 도시를 번영시킨다는 에너지 부여 효과를 성공적으로 실현했습니다. 이번 축구 성회는 군중의 문화체육 생활을 풍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며 훈촌의 문화 관광과 도시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훈촌 와스토크 환락섬은 전천후 공연 모식을 가동했습니다. 활동 기간 환영 가무, 마술 공연, 주제 순회 공연, 취미 고개 등 절목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관광객 참여 환절도 마련해 몰입식으로 즐겁고 활기찬 명절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훈촌 동북호랑이 표범 자연과학보급관에서는 호림호환 집결령 전용 혜택을 출시하고 연변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숙박 할인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관광객은 입장권을 구매해 입장하면 수호 영웅 카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유료 항목에 참여하면 더 많은 카드 뽑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하드를 모두 모으면 최고 대프릴 노트북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비경마방 XR5 공간 항목도 기간 한정 특가를 실시해 입장료를 68원에서 30원으로 인하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과학기술과 문화관광의 매력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혼촌 실크로드 발해 고진에는 야외 실경극 공연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에 천문병 전투가 공연되는데 철기병이 전투를 벌이고 깃발이 진을 이루는 장엄한 장면을 통해 대조영이 철체절명의 상황에서 돌파하고 나라를 세워 발전시킨 웅장한 역사를 재현합니다. 저녁 7시와 9시에는 두 차례의 룡원 성경 야간 공연이 차례로 펼쳐지며 려각 가무, 불항아리와 전마 등의 요소를 융합해 룡원 고도의 번화한 모습을 재현합니다. 고3 기간 2026 변경도시 스타 만들기 예술로 빛나는 혼촌 전민 재능 선발 대회 연례 최종 폐막 선전도 동시에 막을 올려 군중들의 문예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이며 혼촌 본토 문예 풍채를 보여줍니다. 9월 1일 혼촌시 제1실험소학교에서는 새 학기 개학식을 거행해 앙양되고 진취적인 정신품으로 새 학기의 꿈을 쫓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혼천시 제4소학교에서는 장엄한 국기 개양식과 함께 신입생 입학의 서막도 열렸습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8.9도 좌우로 동기 대비 0.6도 낮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섭씨 23도 내지 24도이고 최저 기온은 섭씨 14도 내지 16도이며 바람은 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혼천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염년조 창립기념일 기간에는 구름이 많다가 개인 날씨가 위주이고 시민들의 출행에 유리하므로 도시 농촌 군중들은 적극적으로 관광과 야외 활동을 전개하고 풍경구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교통유도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와 승객, 행인은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고 아침 저녁으로 비교적 쌀쌀하므로 관광객 및 도시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시기에 옷을 더 입거나 줄여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태미연,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벌써 9월에 들어섰습니다. 비록 절기는 가을이지만 이맘때에는 낮 동안의 여름 날씨가 이어질 때도 많은데요. 따라서 옷 입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낮에 잠깐 외출하신다면 얇은 옷차림 하셔도 좋겠지만 아침 일찍 나가시고 저녁 늦게 귀가하신다면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여느 때보다도 기상정보 잘 확인하셔서 불편 최소한도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시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촌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5도. 춘화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2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5도. 양포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5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4도. 경신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4도. 반석,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4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4도. 영안,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5도. 밀강,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5도. 방천,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5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19기珲春시정부제72차상무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안전생산위원회2026년제5차전체확대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당이부속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전시중점대상건설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아래상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
1: 회의에서는근한시기공무원상무회의성정부상무회의와조정부상무회의정신을전달학습하고珲春시인민정부의2026년상반기국민경제와사회발전계획집행상황에관한보고珲春변경경제합작구화학공업단지산업계획珲春변경경제합작구화학공업단지대외위험화물운송위험론증보고를심의했으며전시1월부터7월신소접수즉시처리사업상황에관한회보를청취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대상이왕이라는이름을확고히수립하고시공황금기를확고히들어주며5천만원이상중점대상에대해공사기간을역배치하고궤도작전하면서전력을다해대상건설의속도와효율을높여야합니다방직의류수산물가공등전통산업의기술개조와산업수준향상을힘써초동하고자동차부품청정에너지등신흥산업집군을대대적으로육성하며산업사슬상하류에초점을맞춰정밀하게투자유치를전개하고다원적으로협력하는현대화산업체계구축을다그쳐야합니다개방우세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무역모식을적극혁신하며물류통달효능을높이고무역품목과무역규모를확대해고수준개방으로고품질발전을촉진해야합니다도시농촌건설안전생산등각종사업은이미정한목표를향해더욱박차를가해전진하고각종포치가구체적으로리행되고실제행동으로성과를내도록초동해야합니다회의에서는또신소접수즉시처리각종사업을세밀하게틀어지고사업처리의처리질효와군중만족도를전면향상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서성군관아비박영호리위소지위제소리소음등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회의에서는근한시기안전생산조항안전생산심사독찰규환문제정돈개진에관한상황회보를청취하고전시구삼기간안전생산사업을포체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불법행위를타격하고위법을다스리는전문행동을중심적으로추진해야합니다각부문에서는광산위험화학품교통운수소방등중점업종분야에초점을맞추고잠재적위험에대한조사정돈을진일보전개하며무허가미등록허가범위초